0: 박승재. 박승재.
1: 박승재, 조사.
0: 조사. 조사.
1: 你今日琴晚冷親咧，係都唔頂啦。尋晚又翻工嘅咯，若果唔係啊，白小姐你叫我，我點都唔肯瞓喺個地下度。咁你真係唔話得啦，但係你都幾聽話噃。
0: 我最聽女人話，我都係。
1: 人話你話，
0: 我聽你話咁解啊。
1: 阿黃德正啊，你喺度洗埋洗面啦。
0: 倒水喎。
1: 龍兄啊。 你个伙计啲皮肤咁名贵，点解啊？
0: 佢啊，佢就巴闭架势啦，佢本事好。